0: 브리핑입니다. 요즘 프로배구에서 히잡을 쓴
1: Ini dia berita terbaru di Jepang dan Korea. 지금부터 Chikeflash입니다.

0: 그래 하이 하이 하이 I know.
1: 스포츠 브리핑입니다. 요즘 프로배구에서 히잡을 쓴
2: 이니디아 브리타 더 베루 디 제팡 덴 코레아. 지금부터 티켓 클래스입니다.